0: 포마기 샵.
1: 아 이제 관할까.
2: 아 기어서 혼말라가 원한매 세기 베일에 필요 한데 야기 후디시트 마피산 잠매 생가 스쿠팡 원하고 아고 레피피텔라 우크레텔라 레피피텔라 우크레텔라 안타테 우에서 두멘가 소나 아셈플리프터 원한매 아쿠파 아쿠파 기어서 와츠만 제가 사카나 에스칼레니 Obe monati fela cheka ntso le monati so a ke tjojwa le ngwana eso ke a itebuela ke ga le bua ga le to le monati ntate le re tsamaileng a tuaka a le bua ga nne totlwa botibong ba pelo ntate ke ga modima wetsa ntle le pele mo o yang a tuaka di nne di apagetsi ya mo fela tuaka dango thank you precaro na kentsa maita basa ziko mo shapatlio shapa
3: shapatlio shapa
0: Throwing back to that performance by Ntando Bangani live on the Eskalini Party, the Eskalini Live Sessions. If you missed it, you can catch it on YouTube or listen right now. We're throwing back to some of the best moments on the show, some of the highlights of the show.
4: Oh, Cleopatra.